0: 같은 거에 표현을 하는 저는 털러 오는 거예요. 사랑을 다 내 거, 다 내가 가지려고 이렇게. 제가 이번에 힐링 파트라고 생각하는 거는 바로 코러스 부분. 한번 보여줄까요?
1: Let's kill this love. 그냥 총이 아니에요. 이거는 대포, 아예 대포.

0: 만 맞으면 되는 게.
1: 그쵸.
0: 걱정할 수 없지.
1: 말 듣지 않아도.
0: 다음 픽 보세요.
2: 저희가 같이 이제 미팅도 하면서
3: 제가 먼저 하고 싶다 그랬어요.
2: 감독님이 되게 멋있게 영화처럼 만들어서 진짜 놀랬어요.

0: 제스에서 터뜨리는 그런 이펙트를 주기 위해서 먼지랑 이런 거 다 날라와가지고 다 눈에 들어가는데 진짜 멋있게 나왔어요.
1: 뭔가 뮤직비디오에서 어떻게 나올지 되게 기대되는 신인 것 같아요.
0: 뮤직비디오에서 확인하세요, 여러분.
2: 저희 이번 킬디스라운 뮤직비디오
3: 봐달라고!
4: 저희의 브릿지 촬영 곧 보실 거예요.
5: 사실 경쟁이야.
2: 저희 이번 뮤직비디오 많이 많이
3: 기대해주세요.
1: 저희 이번 컴백 많이 준비했으니까

0: Sobat, kita jumpa kembali dengan Lintas Informasi Pramesnet edisi.
1: Yo, 나 하나만.
2: 리온 주고 뭐 하니까 너네가 뭐야? 발라야 되니까 다 깠잖아.
1: 야, 뭐 하냐?
2: 뭐야? 너 계산했어?
1: 계산했지. 계산한 거 맞지? 써.
2: 야, 이거 알지? 뭐야 이거? 뭐 났어?
1: 예.